0: 이거는 가방, 아, 가방, 가방, 가방, 가방.
1: 안난.
2: God, I'm Zoss! Zoss! Zoss! God, have mercy upon us. God have mercy upon us.